지금 다 같이 있자, 딱, 지금 딱, 바람으로 안 타는데, 그 지역에 바람으로 타세게 탔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. 무슨 소리야. 아까부터 사면 뭐, 까리까리 못 하는데, 만약에 그 기타를 하면, 수학에 살기로 샀고,